0: 왔으니 예수 뛰는 이름으로 겉절절이나 겉토 막 패체맨이나 패무 가세 원내 아끼네 보이네 자원기강원와 아타보미라시온 우파다사우지 아예이
1: 에디아메 와니다스 e qualquer maneira eu faço isso lá. Faça o rally que me deu a fome. É rally? Vou me levar o banner de cima e eu aqui. Show ele, mano. Yeah, yeah, yeah. Oh, que deu um banho a mim.

마침 마침 다고 에이 뭐냐면 예 와야 옆에 예 와야 양왕마 에이 예 와야 옆에 얘만 가야 되는 거냐 뭐 패자에 쉬어야 되는 거냐 예 우리